기대해 주시고요. 노래 두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엘이 부르는 그대 나의 주님 듣고요. 이어서 In Your Light, We Shall Light, 자케오 나무가 부릅니다.

오늘은 인디북에서 펴낸 이용현 베드로 신부님의 책 힘들면 그만해도 괜찮아에서 마음의 제습기 하나씩 놓으셨나요? 함께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우리의 마음에도 어느 정도의 습기가 존재한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필요한 조치를 미루지 않고 실천한다. 즉, 마음속에 제습기를 들여놓고 작동시킴으로써 마음을 늘 보송보송하게 유지한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유쾌함이 가득하다. 남 이야기보다는 자신의 미래 계획을 이야기하며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습기까지 날려버리는 에너지를 발휘한다. 반면에 여러 가지 삶의 핑계를 대며 마음의 제습기를 놓을 생각도 하지 않고 버티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에 곰팡이가 피어 자신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검은 곰팡이로 물들게 한다. 그러고는 사람들이 자신의 곁에 오지 않는 이유를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타인에게서 찾으려 한다. 나도 마음속에 제습기를 하나 넣어두었다. 하는 일이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이웃과의 다툼으로 힘들 때, 그리고 몸이 아파 우울한 마음이 들 때 나는 그 제습기를 돌린다. 그것은 바로 하루 10분 삶 돌아보기와 글쓰기다. 돌아본 삶을 하나하나 메모장에 적어보며 나의 부족한 점보다는 장점과 더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써본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볼 수 있도록 머리맡에 두고 잔다. 그러면 자는 동안 내 마음속 제습기가 작동하여 축축해진 영혼을 말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을 보송보송하게 만들어준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마음속 제습기를 잘 돌려 보송보송하게 유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제습기 없이 곰팡이가 피어있는 상태로 머물러 있는가? 자신의 마음 상태는 스스로가 제일 잘 알 것이다. 자신에게 맞는 마음속 제습기를 찾아 늘 마음을 보송보송하게 가꾸어 나가기를 바라본다.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오늘은 이용현 베드로 신부님의 책 힘들면 그만해도 괜찮아 중에서 마음의 제습기 하나씩 놓으셨나요? 에 이어서 DES 워십의 괜찮아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이런 상태를 마음의 제습기로 표현한다는 게 참 재미있었어요. 우리도 그런 날 있잖아요.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약간 축 처진, 젖은 빨래처럼 축 처지는 그런 날. 그런 날 마음의 제습기, 이런 방법들이 있다면 조금 더 가벼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봅니다. 5756님은 요즘 마음처럼 되지 않는 일들도 많고요. 괜히 마음이 조급해지고 불안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의 따뜻한 용기와 위로를 청하며 나의 손에 예 여기 있습니다.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이럴 때 제습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부님이 추천해 주신 방법도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루 10분 삶 돌아보기, 글쓰기. 한번 10분 정도 오늘을 돌아보고 그거에 대해 이렇게 글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 글은 부족한 점보다는 장점, 더 잘할 수 있는 방법, 나에게 위로가 돼주는, 나에게 힘이 돼줄 수 있는 그런 글들을 써보는 거 어떠실까 싶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또 노래 선물밖에 없으니까요. 5756님께 나의 손에 예 여기 있습니다. 신청곡 띄워드리고요. 2323님은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니 신청하셨어요. 그래서 이노주사의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니 먼저 들을게요.

신청곡으로 두곡 이어드렸죠. 이노주사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니 이어서 나혜선 예 여기 있습니다 였습니다. 오늘의 성인 중에는 성녀 베아트릭스가 있습니다. 귀족 집안에서 태어난 성녀 베아트릭스는요. 어려서부터 궁정에서 생활할 기회를 얻었어요. 공주가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투옥됐을 때 성녀는 성모님의 발현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궁중 생활의 환멸을 느껴서요. 도미니코회 수도원에 머무르면서 생활하다가 실토회의 규칙을 따르는 여자 수도회를 창설한 성녀입니다. 성녀 베아트릭스 축일이고요. 이 밖에도 오늘 축일 맞이한 성인 성 아나스타시오 등 10분이 계신데요. 축일 맞이한 분들 진심으로 축일 축하드립니다. 축일 축하 문자 메시지도 기다리고요. 또 기억나는 분들 있으면 축하 문자 보내시고 화살기도도 잊지 마세요. 권성일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듣고 올게요.

네, 권성일의 목소리였죠.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 가르침을 얻고도 가진 것을 포기할 수 없어서 슬퍼하며 떠나간 젊은이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젊은이가 어리석게 보이지만 사실 우리도 삶의 많은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되는데요.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것들 중에서도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님께 청해야겠습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들으면서 주님을 향한 마음 굳건하게 다잡는 은총의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저는 권기현이 부르는 나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끝곡으로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4: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3: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4: 진짜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3: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5: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3: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6: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399번, 주님 안에 하나.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 제20주간 월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지곡성당 보좌 이동혁 신부입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 하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하신 분은 한 분뿐이시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가 어떤 것들입니까? 하고 또 묻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젊은이가 그런 것들은 제가 다 지켜왔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고 다시 묻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떠나갔다.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신앙과 재물은 늘 양자택일의 문제로 여겨집니다. 오늘 복음도 그에 대해 말하는 것 같죠. 복음 속 젊은이가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도 슬퍼하며 떠나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복음도 분명히 전하고 있지요. 그런데 과연 신앙과 재물은 양자택일의 문제일까요? 신앙을 택하면 재물을 포기해야 하고 재물을 택하면 신앙을 포기해야 할까요? 재물을 많이 가진 이들이

그에 대해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모습을 종종 보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더 집착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말이죠. 가진 것이 많은지 그와 반대로 가진 것이 적은지를 살펴보기 전에 마음이 향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복음 속 젊은이는 계명들을 다 지켜왔다고 대답하죠. 문제는 그 너머에 계신 하느님께 마음을 두지 못한 데 있습니다. 지켜야 할 것들만 지키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로 지키는 것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조금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여라.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미워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말장난이 아니라 자세의 차이, 마음의 차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이끄는 곳을 향해 내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돌이켜보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중 제20주간 월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지곡성당 보좌 이동혁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이동혁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

0: CPBC FM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3: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4: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3: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4: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5: FM 93.1MHz 깊은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큐.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5: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가끔 말도 안 되는 바보 짓을 할 때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손에 쥐고서 내 전화기 어디 갔지? 한참을 찾은 경험. 저만 있는 거 아니겠죠?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뭘 꺼내려고 했는지 까먹고 세탁하려고 마음먹은 옷을 그대로 입고 세탁소에 가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실수는 뭐 큰 문제라기보다는 평소에 너무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서 생기는 게 아닐까요? 월요일 아침부터 너무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뭐 전화기를 손에 들고 찾으면 어떻고 세차를 하러 걸어가면 또 어떻습니까? 이번 한 주도 혹시 조금 엉뚱하고 가끔은 바보 같은 실수를 하더라도 웃으면서 스스로를 다독여주자고요. 행복을 여는 아침, 저는 복디 오우 수진 아가다입니다.

0: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정관장은 왜? 로봇 회사도 아닌데 사람의 몸을 모델링하고 모빌리티 회사도 아닌데 안전성 검사를 반복할까요? 모두의 건강에 과학적 솔루션이 될 수 있도록 정관장은 합니다. 과학적으로.
3: 안전성 검사 일부 제품의 하남.
4: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첫 곡 언터처블 화요비의 It's Okay. 이 노래로 2026년 8월 17일 월요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예쁘게 드라이를 하고 머리에 스프레이 대신 살충제를 뿌렸다는 분들의 사연도 있고요. 등산을 하고 정상에서 반대쪽으로 하산을 했는데 차가 반대쪽에 있어서 택시 타고 간 분의 사연도 있었습니다. 뭐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니까 그런 거죠. 월요일입니다. 월요병을 이유로 실수가 더 많을 수 있는 날이기는 하지만 박수 한번 딱 치고 정신을 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코너 소개해드릴게요. 우리 일상 속 따스함을 전하고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요. 오늘 나의 결심과 다짐을 보기들이랑 같이 외쳐보는 다 힘내볼 지니. 오늘은 어떤 다짐이 필요하신지 미리미리 사연과 다짐송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이어서 2부에는요. 노래 속 가사를 지금 나의 상황, 마음속 이야기로 바꿔보는 복작복작. 그리고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알아보는 시간 박현민 문화평론가와 문화예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워도 너무 덥던 날이 지나고 조금 선선해지니까 왜 그렇게 덥다고 짜증내고 애를 썼지 하는 생각 안 하시나요? 애를 써서 좀 시원해지고 짜증이 덜해지면 좋겠지만 가끔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들도 있잖아요. 우리 그런 경험을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 싶어요. 아무리 애써도 안 되던 일이 어느 날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던 경험.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남겨주세요. 노래 듣고 올게요. 강산에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김건모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

팍팍한 일상. 그래도 사람 덕분에 버틸만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사람 냄새, 마음 몽글몽글해지는 이야기로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모래사장에서 모래를 한 움큼 쥐어본 적 있으신가요? 손에 한가득 담고 놓치지 않으려고 꽉 쥐면 이상하게도 모래는 더 빨리 빠져나갑니다. 손가락 사이로 사르르

화려한 시상식장에 앉아있던 한 여성. 머리 위에서 하얀 별 모양 종이 조각들이 눈처럼 쏟아집니다. 이 여성은 별을 잡으려고 신나게 손을 뻗었지만 잘 잡히지 않아요. 그러다가 포기를 하고 손을 내려놓는 순간, 그때 별 하나가 손바닥 위에 툭 내려앉습니다. 그제서야 귀여운 웃음을 짓는 여성.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라면서 계속 확인하고 재촉하고 붙잡으려 하고. 그런데 어쩌면 내가 애를 쓰는 동안 놓치는 것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손의 힘을 좀 빼보면 어떨까요? 모래도 별도 그리고 어떤 인연도 꼭 움켜쥐어야만 내 것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애써 잡지 않아도 우리에게 올 것은 때가 되면 그렇게 아주 살포시 내려앉을 테니까요.

손으로 모래를 담을 때는 손에 힘을 꽉 주는 게 아니라 손바닥을 살짝 오므려야 하잖아요. 어쩌면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꼭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오히려 빠져나가는 것들, 놓치는 것들이 있고 잠깐 소매에 힘을 빼면 뜻밖의 내게 들어오는 것들도 있죠. 우리 보기들도 이런 경험들 있으실 텐데요. 아무리 애를 써도 되지 않던 게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로 들어왔던 경험.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CP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햇살 한 줌에 이어서 허회경 그렇게 살아가는 것, 로이킴 살아가는 거야.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우리 보기들이 애썼던 건 무엇인지, 그리고 애쓰지 않은 순간 얻은 것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1245님, 애들 유치원 때 자전거 가르쳐준다고 목이 터져라. 발을 굴려! 앞에 봐, 앞에! 브레이크 잡지 말고! 하다가 자전거에는 소질이 없나 봐 라고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들끼리 그냥 스르르 자전거를 타고 있더라고요. 역시나 가족끼리는 뭐 가르쳐주는 게 아닌가 봐요. 운전은 가르쳐주는 게 아니다. 요리, 운전 이런 거 가족들끼리는 가르쳐주는 거 아닌가 봅니다. 9211님, 남편한테 성당 다니자, 세례 받아라 할 때는 귀뜸으로 안 듣더니 아이들 견진성사 왔던 날 갑자기 나도 세례받을까? 하더라고요. 말로는 뭐 그러든가 라고 했는데 미사 내내 한니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외쳤답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은 남편은 지금 저보다 더 열심히 레지오 활동도 하면서 성당에 다니고 있어요. 너무 다행입니다. 우리 9211님의 바람이 닿았나 봐요. 덕분이에요. 1291님, 기타 배울 때요. F코드가 안 잡혀서 내 손가락이 이상한 건가? 이게 진짜 되긴 되는 건가? 할 정도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F코드가 잡히더니 이게 왜 안 잡혔는지 생각도 나지 않더라고요. 오, 그렇구나. 저는 기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다 배우지? 대단합니다. 자, 7012님, 신혼초에 요리학원 다닐 때는 각 잡고 제대로 하려다가 피곤하기만. 지금은 힘 빼고 그냥 슥슥하니까 더 쉽고 재밌게 요리를 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요리도 그렇고요. 운동도 그렇습니다. 운동도 잘하려고 막 힘을 주다 보면은 오히려 더 잘 안 되더라고요. 수영도 물살에 내 몸을 맡겨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막 힘주고 잘해야지 하면서 힘 꽉 주고 막 하면은 오히려 저항만 심해져가지고 잘 안 나가는 것처럼 운동도 뭐 적당한 근육이 알아서 코어가 잘 받쳐주면 모르겠지만 온몸에 힘을 꽉 주고 하면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육통만 느끼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힘 빼면 가능한 거, 애쓰지 않은 순간 얻은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문자를 받아봤습니다. 오늘 선물 받으실 분 뽑아볼게요. 선물 받으실 분은요, 9211님으로 하겠습니다. 아이들 견진성사 받던 날, 세례받을까 마음, 결심 먹으신 남편분을 축하드리는 의미에서 선물 드릴게요. CP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이문세 알 수 없는 인생, 황규영 나는 문제없어, 이거 두 곡 듣고 다 힘내볼 진이 시작할 거거든요. 오늘의 다짐, 자기 암시, 다짐송까지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미리미리 남겨주세요.

오늘 아침 눈 뜨자마자 어떤 다짐을 하셨어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딱 오늘 하루를 견디게 해줄 만큼의 다짐이면 충분한 시간 다 힘내볼 지니. 우리 보기들은 오늘 하루 어떤 말로 시작을 하셨나요? 혹시 안 하셨다면 우리 지금 여기서 나눠볼까요? 내 복은 내가 챙긴다. 보기들 스스로가 램프의 지니가 되어 오늘 하루 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외쳐보는 시간. 오늘의 다짐, 마음속 외침과 다짐송까지 지금부터 만나볼게요. 6923님, 복디 말대로 오늘은 너무 애쓰지 말고 되는 대로 한번 살아볼게요. 그래도 되겠죠? 당연하죠. 애쓰지 마세요. 이미 잘 흘러갑니다. 세상은 잘 돌아가요. 1234님, 오늘은 에어컨 안 틀고 버티기. 여름 내내 너무 틀었더니 관리비가... 복디도 관리비 걱정됩니다. 여름 내내 집에서, 복디는 집순이라서 집에 오래 있거든요. 집에서 계속 냉방기를 돌려가지고 걱정돼. 이제 조금씩 가을로 접어들고 있으니까 우리 관리비 걱정 살짝 내려놓을 수 있겠죠? 0982님, 오늘 하루 내일로 미루기. 왜냐하면 저는 오늘 대체 공휴일 보내고 내일까지 휴가를 냈거든요. 오로지 저를 위한 휴가를 보내겠습니다. 우와, 좋겠다. 내일까지 쉬신다고요? 우와, 아주 말씀하신 대로, 다짐하신 대로 오로지 0982님만 생각하는 휴가 꼭 잘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노래 듣고 와서 다 힘내볼지니, 우리 보기들의 다짐, 마음속 외침 계속해서 만나봅니다. 오늘의 지니도 뽑아보니까요.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세요. 서인영, 신데렐라.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명동대성당 1898 광장의 꽃다지에서 꽃바구니를, 성필리포 생태마을에서 청국장가루 1kg, 수공예 성물가게 주날개 밑에서 일자 묵주와 팔찌 묵주를, 스튜디오 줄리 전례미술연구소에서 품격 있는 전례 조각초, 한국 장기조직기증원에서 생명나눔 굿즈를, 미혼 부모, 청소년 두리 부모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마리에떼에서 프리미엄 디퓨저, 탈모야 안녕 더 자라다에서 한방 성분이 담긴 모근 영양 강화 진적 앰플, 낡은 책을 새 숨결로 되살리는 성경 리폼 전문 업체 소울바이에게서 성경책 리폼 쿠폰을, 주식회사 머쉬드림에서 파주쌀과 국내산 현미, 누룽지, 새우 분말을 섞어 열과 압력으로 만든 담백한 스낵 올굿 현미칩과 새우칩을, 황제바이오에서 피부 보습과 가려움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곰돌이 천연 비누를, 빛이 주는 선물 피디케어에서 자외선 차단과 피부관리용 화장품 인텐시브 트리트먼트를, 가톨릭 굿즈와 이야기를 담은 정오살롱에서 보기들을 위해 엄선한 정오 작가의 랜덤 선물을 드립니다.

CBBC 라디오 우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에서 준비한 선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미술 티켓인데요. 자비솔라 특별전 티켓입니다. 한국에서 예술의 전당에서 자비솔라 스페인 화가가 미술전을 열었습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티켓 말머리 다시고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티켓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힘내보지니 사연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7692님, 오늘은 남편 말에 바로 아 왜? 라고 하지 않고 상냥하게 왜? 무슨 일이야? 라고 대답해 주려고요. 그러니까 남편 평소에 좀 잘하지 그랬어. 내 성격은 다 남편 탓인 거 알지? 9623님, 내일 개학인 아이들 실내화 빨기. 힘내볼지니 사연 생각하다가 생각났어요. 복디 덕분입니다. 감사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내일 개학이라고요? 그렇구나. 이제 아이들도 오늘 제대로 놀아 재끼겠는데요? 9623님, 방학 동안 아이들 케어하느라 고생하셨어요. 오늘 어떤 분의 외침이 저 복디에게 와 닿았을지 지니 뽑아봅니다. 오늘의 지니는 바로 9623님입니다. 자, 선물 드릴게요. 화이팅! 노래 두 곡입니다. 차태현, I love you. Ken, 내 생의 봄날은.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월요일 1부 마칠 시간입니다. 1부 끝곡 이정 다신 이 노래 듣고 저희는 2부로 넘어갈게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2: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어버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어부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3: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4: 주문식 교육으로 대학 교육 혁신과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기여한 지 반세기. 대기업 취업부터 해외 선진국 취업까지. 2024년 교육부 발표 해외 취업 전국 1위. 주문식 교육의 산실 영진 전문대학교.
5: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한우, 이 소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803강
6: 한우.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시간, 이 자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803강 한우.
7: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8: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대구평화방송 사장 최영수 신부의 개국선언입니다.
3: 지금부터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설립한 PBC 대구평화방송의 개국을 선언합니다.
4: 1996년 9월 9일 개국선언으로 시작한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앞으로도 변함없이 좋은 말씀과 따뜻한 평화로 여러분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5: 기쁜 소식 밝은 세상
6: 가톨릭 평화방송.
4: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바람 대신 행복이 들어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당신 하루의 첫 미소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이 책임질게요.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정관장은 왜? 로봇 회사도 아닌데 사람의 몸을 모델링하고 모빌리티 회사도 아닌데 안전성 검사를 반복할까요? 모두의 건강에 과학적 솔루션이 될 수 있도록 정관장은 합니다 과학적으로
5: 안전성 검사 일부 제품의 한함
6: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7: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CB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2부에서는요, 즐겨 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는 복작복작 함께하고요. 한 주간 문화예보 신속 정확하게 보내드리는 박현민의 문화예보까지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즐겨 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 봅니다. 누구나 아는 노래지만 나만의 사연과 감성을 담아 새롭게 완성해보는 시간, 복작복작! 우리가 즐겨 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이야기로 바꿔보는 복작복작. 오늘 바꿔볼 노래는요, 유리상자 사랑해도 될까요? 입니다. 어떤 부분인지 함께 들으시죠.

자, 우리 보기들은 용기 내어 오늘부터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조심스럽게 얘기할래요. 용기 내볼래요. 나 오늘부터 매일 미사해도 될까요? 이런 용기는 아주 아주 응원하고요. 여러분들은 또 어떤 용기를 내어서 어떤 것을 하고 싶으신지 뭘 하고 싶으신지 샵 1053 100원 드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세요. 유리상자 사랑해도 될까요? 듣고 올게요.

복작복작 유리상자의 사랑해도 될까요? 듣고 왔는데요. 오늘 보기들이 무엇을 용기 내어서 하고 싶으신지 만나볼게요. 6203님, 저 진짜 오늘 아이들 개학 맞아서 새벽 미사 다녀왔어요. 오늘부터 매일 미사 드리기로 결심했는데 복작복작 듣다가 소름. 미사 드리고 아이들 아침 준비하니까 너무 행복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매일 미사도 대단한데 새벽 미사로 매일 미사를 다니시겠다고요? 찐 신앙인 6203님 너무 예뻐하실 거예요. 하느님이요. 1202님 나 오늘부터 밥 한 숟가락 줄여도 될까요? 여름 휴가 때 너무 정신줄 풀고 먹었더니 살이 찐 것 같아요. 바지가 조금 불편해서 오늘부터 밥 한 숟가락 줄이기. 어머, 이 얘기를 끝내자마자 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밥 한 숟가락, 그 줄인 거 복디가 먹어도 되나요? 배고프다. 맛있겠다. 우구 이하나님, 아침 공복에 올리브오일 먹는 게 좋다 그래서 먹으려고요. 나 오늘부터 올리브오일 먹어도 될까요? 건강, 건강! 이라고 보내주셨네요. 복디는 올리브오일이랑 레몬즙 같이 섞으면 그 레몬샷이라고 했나? 올리브샷이라고 했나?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거 먹으면 막 건강해진다 그러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미 건강한가 봐요. 그리고 특히 오메가3 챙겨 먹는 거. 아, 그거 진짜 어려웠어요. 그래서 실패했고요. 매일매일 성실하게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출근. 행복을 여는 아침에 그냥 출근하는 거.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4225님, 저 오늘부터 착한 엄마, 상냥한 엄마, 칭찬 많이 해주는 엄마가 될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나서 벌써부터 부글부글. 저도 항상 좀 더 친절해야지, 좀 더 다정해야지 라고 다짐은 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거 체력 때문일 수도 있어요. 4225님. 체력이 좀 좋아야지 다정함도 좀 오래 가더라고요. 오늘부터 나를 위해서, 나의 다정함을 위해서,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운동하면서 체력을 길러보는 건 어떨까 살짝 추천해 보면서 오늘의 장원을 한번 뽑아볼까 해요. 아, 어렵다. 어떤 장원을 뽑아야지 될까? 오늘의 장원은요.

0: 한 주간의 문화 예보 신속 정확하게 전해드립니다.
1: 이번 주 문화 날씨는 웃음과 감동이 곳곳에 내릴 예정인데요.
0: 그럼 우산 대신 취향 하나 챙길까요?
1: 박현민의
0: 문화 예보.

0: 우리 부기들의 풍성한 문화생활을 위한 시간, 이번 주 챙겨두면 유익한 대중문화계 소식과 볼만한 드라마 이야기를 전해주실 문화예보관 박현민 문화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박현민입니다.
0: 어떻게 지냈어요?
1: 저는 뭐 복디님의 신간

0: 소식을 들으면서 그걸 하루하루 날 꼽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나오죠? 아, 너무
1: 감사합니다.
0: 떨려 죽겠어요. 빨리 보고 싶어서.
1: 제가 최근에 우리 박현민 문화평론가님께서 글씨 한 담 한 담 쓰셔가지고 축전을 보내주신 거를 제가 받았습니다. 글씨를 너무 잘 쓰시더라고요.
0: 아, 그래요? 네. 너무 애기 글씨라고. 아, 사실 이게 남자 글씨체가 좀 아니어서.
1: 아니, 좀 그래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글씨를 진짜 잘 쓰시는구나. 아, 원래
0: 그래요? 근데 그게 있어요. 성인 남성의 약간 글씨체로 그쵸? 생각하는 글씨체가 있는데 제가 이제 필기를 좀 좋아하는 편이잖아요. 원래 글 쓰고 이러니까.
1: 네네.
0: 제 글씨체가 약간 좀 독특한
1: 귀엽고
0: 동글동글한 형태거든요.
1: 또박또박 굉장히 잘
0: 많이 써놓으면 더 좋아요. 빼곡하게 써놓으면 더 예쁜데 깜지 같은 거 쓸 때 옛날에. 근데 이게 뭐 예를 들면 계약서나 네. 이런 데 들어가면 좀 약간 애기애기한 느낌이라서 약간 좀 글씨체를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우리 그런 편견을 버려야 돼요.
0: 맞아요. 사실 잘 편견을 버려야 돼요.
1: 잘 보이는 글씨가 최고다. 귀여운 글씨가 최고다. 모든 게 사람도 그렇고 귀여우면 끝이라고 하잖아요. 최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0: 그런가요?
1: 네.
0: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책만큼 귀여울까요? 내 심장을 줄게. 너무 기다리고 있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 작품 얘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눈과 귀를 사로잡을 신작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바로 시작해 볼까요?
0: 지칠 대로 지친 결혼 생활에 사표를 던지는 부부의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제28회 서울 국제 여성 영화제의 막이 오릅니다. 네 개 엔터사가 뭉쳐 내년 12월 글로벌 K컬처 축제 페노메놈을 개최합니다.
1: 첫째 소식, 드라마 소식입니다. K본부의 드라마치고는 제목이 너무 세요.
0: 아, K본부가 바뀌고 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1: 맞아요.
0: 이거는 이제 K본부 본 채널은 아니고 K본부의 드라마 채널이 따로 있는데 거기에서 방송하는 작품입니다. 그래 이혼하자.
1: 이게 뭐야?
0: 이번 주 수요일 날 첫 방송을 하는 작품인데요. 뭐 난 이 결혼 이제 더는 못해 먹겠다. 뭐 이럴 때 수요일 밤 지칠 대로 지친 결혼 생활에 이 사표를 던지는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1: 네.
0: 수목 드라마 그래 이혼하자입니다. 배우들은 익숙합니다. 이민정 배우와 김지석 배우가 출연을 하는데요. 웨딩 드레스 쇼를 함께 운영을 하는 부부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린 부부로 호흡을 맞춥니다.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왜냐하면 타인의 결혼을 시작하는 그런 웨딩숍이잖아요.
1: 네네.
0: 그러면 누구보다 결혼에 대한 어떤 중차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텐데 오히려 정작 같이 이걸 운영하는 부부가 오히려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된다라는 네. 게 이게 아이러니한 어떤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얼마 전까지 왜 K본부의 토요일 드라마 결혼의 완성 기억하세요?
1: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0: 이거는 또 제목이랑 달리 이것도 이혼을 앞둔 부부의 이야기였지만 네. 전혀 장르가 달랐어요. 범죄 스릴러였거든요. 이혼을 앞둔 어떤 아내가 납치되어서 그 아내를 찾으러 가는 남편의 이야기였잖아요.
1: 네.
0: 근데 이번에는 뭔가 그거랑 전혀 다르게 가족 로맨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혼 후 완성은 반대로 되게 무섭고 어두운 얘기였다면 이번에는 네. 그래 이혼하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로맨스 드라마다. 오히려 가족극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이민정 배우는 너무 예쁘잖아요.
0: 이민정 배우가 또 저랑 동갑이거든요.
1: 아, 그리고
0: 저랑
1: 같은
0: 동갑 친구가 많지. 네, 그런가요?
1: 네, 맞아요.
0: 아, 그렇군요. 네. 인터뷰는 해본 적이 있어요.
1: 너무
0: 결혼 전에 이민정 배우 결혼 전에 인터뷰를 했었는데 동갑이다. 저는 항상 동갑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1: 친구 아이가
0: 동갑이다.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결혼을 또 어마어마한 또 이민정 배우랑 결혼하시면서 더 대단해졌는데 아무튼 이민정 배우가 계속 어떤 작품을 도전했으나 결과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던 게 이혼을 소재로 한 작품이었어요. 한번 다녀왔습니다라는 작품이 이것도 굉장히 이제 이상엽 배우랑 같이 했는데 이때도 이제 이혼을 소재로 한 작품이었거든요.
1: 그때는 약간 가족 드라마 같은
0: 거였나요? 맞아요. 가족도 똑같았는데 그때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졌던 저도 이 작품을 많이 봤었거든요.
1: 꽃보다 남자가 아니었단 말이야?
0: 아, 그 작품에서도 있었지만 그게 이제 대중적인 그게 시작이었죠.
1: 그쵸.
0: 근데 이후에 이제 여러 작품을 했으나 다시 한번 대중들에게 어필했던 작품이 요거였고, 그래서 이혼의 소주로 한 작품에 이제 많은 또 한번 출연을 한다가 많은 사람들한테 인상을 남겼던 작품인 것 같습니다.
1: 아, 진짜 이민정 배우는 그 꽃보다 남자에서 그 단발머리로 나오는데 뭐야 너무 이쁘잖아.
0: 하지만 그때는 이제 구준표와 네, 임팩트 있는 분들이 또 많이 나왔고.
1: 그쵸.
0: 맞죠. 그때 완전한 새로운 발견이었죠. 근데 이후에 이제 또 이제 대중적으로 한 번 더 어필했던 작품이 이 작품이었다. 그리고 이번에 또 한 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1: 네, 두 번째로 이혼 소재의 드라마에 복귀하고 도전하는 만큼 한층 더 깊어진 현실 생활 연기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는 의미 있는 영화제 소식이라고요?
0: 네, 맞아요. 제28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인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영화제라고 하면 국내에서 제일 유명한 게 이제 부산 영화제다 보니까 부산 영화제만 아시는 분이 많죠. 그리고 더 알아도 뭐 전주 영화제, 뭐 여러 가지 영화제 중에 이제 특색 있는 영화제들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영화제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 날부터 시작을 한 일주일 정도 개최를 하는데
1: 네?
0: 되게 영화계에서는 의미 있게 보거든요. 서울 국제 여성 영화제. 네? 대한민국 최초로 국제 여성 영화제이자 다양한 시선과 목소리를 담아냈는데 딱 하나의 특징이 오직 여성 감독들의 작품만 상영한다. 이런 게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어떤 특정한 이념을 내세운다 이런 건 아니고 소외됐던 여성 영화인들의 자리를 탐색하고 남성 여성 모두가 존중받는 연대의 장을 마련한다. 이런 게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진 여성 감독들이 꽤 많이 발견되고 있어서 저는 이 영화제를 굉장히 좀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작년에 갔었지만
1: 네.
0: 서울에 신촌에 메가박스에서 여기 네. 개최가 되다 보니까 접근성이 너무 좋아요.
1: 아~ 네,
0: 가기 좋아. 일단 부산 영화제를 가려면 이제 마음 먹고
1: 맞아요, 맞아요.
0: 떠나야 되고 전주만 해도 그렇거든요.
1: 네.
0: 근데 이제 서울 한복판 이런 메가박스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인상 깊게 접근성이 좋다. 라고 생각을 해서 올해도 저도 가볼 생각입니다.
1: 한국의 유명 여성 감독들이 꽤 있죠.
0: 꽤 많죠.
1: 그쵸?
0: 아무래도 지금은 좀 더 많이 상황이 좀 개선됐다고 하지만 과거로 거슬러 올라갔을 때 영화인이 여성 영화인이 뭔가 자리 잡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긴
1: 그쵸,
0: 했었어요.
1: 그쵸.
0: 그런데 어떤 시대가 이제 바뀌면서 여성 영화들이 많이 부각됐고 아마 그런 역할을 했던 영화제가 아니었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변영주 감독님.
0: 맞아요, 맞아요. 변영주 감독님.
1: 최근에 윤가은 감독님도.
0: 윤가은 감독님 너무 유명하셨죠.
1: 네, 상도 많이 받고 하셔가지고 되게 깊이 있는 작품들을 많이 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번에 국제 여성 영화제 서울에서 개최되는 국제 여성 영화제 많은 관심 맞아요. 부탁드립니다.
0: 이번에 이 트레일러도 이연 배우가 출연하고 김미조 감독님이라고 이번에 이제 경주기행이라는 영화로 이제 상업영화 입봉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 발굴하고 새로운 더 유명한 영화인들 여성 영화인들을 이렇게 부각시킬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1: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을 듣기 전에 노래를 좀 듣고 올까요? 방탄소년단 DNA.

0: K-POP 4대 기획사의 초대형 결합 페노메논 프로젝트 소식 전해주시죠.
1: 네, 이번에는 신작 소개는 아니고 되게 인상적인 소식이 하나 있어서 들고 왔는데요. 네. K-POP 4대 기획사가 결합을 한 굉장히 K-POP 거대 축제에 대한 예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꼭 다뤄야겠다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페노메논입니다.
0: 페노메논.
1: 발음 좀 힘들죠?
0: 네.
1: 이 콘텐츠 업계에서는 어쨌건 굉장한 이슈이기도 한데 왜냐하면 우리가 음악이라고 하면 이제 가장 큰 행사로 이제 빌보드를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이제 주도하는 그런 거라고 했을 때 지금의 K-POP의 위상은 어마어마해졌잖아요.
0: 그렇죠.
1: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빌보드 자체가 굉장히 이제 어떤 유색인종 차별에 대한 얘기가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다 보니까 요즘에 많이 바뀌고 있지만
0: 최근에 BTS도 맞아요. 관련해서 뭐
1: 불참에 대한 네. 얘기를 밝히면서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불을 지폈던 사연이 있는데 이제는 음악적으로 했을 때 K-POP이라는 게 굉장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런 큰 축제 하나쯤은 개최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마음 이 즈음에 정확히 딱 나온 거예요. 그 영화제 얘기했을 때는 부산국제영화제가 어느 정도 입지를 충분히 가졌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K-POP에도 이런 행사가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할 즈음에 4대 엔터사죠. 하이브, SM, JYP, YG가 함께 손을 잡았다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하나의 문화가 되겠네요. 정말.
1: 문화가 돼야죠. 네. K-POP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데 정작 한국에서는 이 정도를 소화할 수 있는 축제가 없다? 좀 아이러니했거든요. 이게 이제 당장 올해의 얘기는 아니에요. 내년 이제 연말에 개최할 거를 지금부터 이제 굉장히 큰 첫 행사다 보니까 올해 준비를 해야겠죠.
0: 네. 뭐
1: 국가적인 어떤 지원도 있어야 될 테고요. 그런 것을 이제 발표를 한 거죠. 그것을 이끄는 것은 이 4대 수장 중에 박진영 대표님이 되는데요.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위원장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이 합작법인을 설립해서 이제 4대 엔터사에 힘을 모으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이 4대 엔터사의 대표님들을 다 만나봤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박진영 대표님이 가장 어울리시는 분이다. 이런 감투와 이런 추진력과 이런 에너지가 가장 어울리는 분이 아닌가 싶 어떤 상징적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네.
1: 또 그래서 이 시상식의 가장 큰 특징 중에 인상적이었던 게 제가 하나가 있었는데 시상식에서 그해 가장 뜨거웠던 팬덤 1위를 선정한다. 그래서 그 아티스트가 대리 수상한다. 라는 어떤 독특한 방식을 도입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K-POP에 가장 잘 어울리는 어떤 시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K-POP의 시작은 사실 팬덤의 모든 음악이 그렇지만 팬덤이 독특하거든요. 글로벌에서 봤을 때도 K-POP 팬덤이 되게 독특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곳을 잘 반영한 어떤 게 아닌가 싶고 요 행사는 이제 내년에 12월 2일부터 한 12일 정도 뭐 분명히 변형이 될 수 있겠죠.
0: 네.
1: 서울 창동의 서울 아레나와 경기 고양 킨텍스 제이 전 시장에서 이 페스티벌 성대하게 개최할 예정이다.
0: 내년 8월에는 가톨릭 청년들의 축제 그 WID가 서울에서 열리는데 겨울이 되면 글로벌 K-POP까지 열린다고 하니까 2027년 서울 복작복작하겠네요.
1: 맞아. 너무 행복한 일이죠.
0: 그쵸,
1: 여름에는
0: 그쵸.
1: 이제 이런 가톨릭 행사가 있고 12월에는 이제 K-POP 행사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이쯤 되면 우리 청취자분들께 선물을 나눠드릴 문화 퀴즈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평론가님께서 문제 내주시죠.
1: 네, K-POP의 인기는 이제 설명하지 않아도 전 세계가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대한민국의 수많은 대중문화 요소가 전 세계로 널리 퍼져나가 여러 해외 국가들에게 유행하게 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0: 1번
1: 한류,
0: 2번
1: 삼류,
0: 3번
1: 전류.
0: 네, 해외 국가들에게 유행하게 되는 현상. 이것은 무엇인지 대한민국의 수많은 대중문화 요소가 해외 국가들에게서 유행하게 되는 현상에 대해서 맞춰주세요. 1번
1: 한류,
0: 2번
1: 삼류,
0: 3번
1: 전류.
0: 정답 아시는 분은요 샵 1053 100원 드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빵 방송 토크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보아 아틀란티스 소녀.

0: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박현민 문화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나눌 작품 이야기도 전해주시죠.
1: 네. 혹시 그 전에 질문이 하나 있는데 복디는 주식 하시나요?
0: 이야기하지 마세요. 속상하니까.
1: 아, 물렸나요?
0: 너무 많이 물렸다.
1: 아, 그래요?
0: 너무 그러니까 막 금액이 많다기보다는 그쵸, 너무 세게 물려가지고 마음이 아파요.
1: 급변을 했었죠, 최근에. 네네. 아니, 정말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주식 얘기를 예전에는 예를 들면 술집을 가거나 밥집, 카페 같은 데를 가면은 콘텐츠 얘기가 진짜 많았어요. 드라마 얘기를 하거나 뭐 연예인 얘기를 하거나. 근데 요즘에는 주식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양쪽에서. 그쵸. 그래서 와, 진짜 시대가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때마침 콘텐츠에서도 이런 주식 얘기를 다루는 작품들이 좀 많아졌는데, 제가 요즘 즐겁게 재미있게 보고 있는 작품 하나가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땡플릭스의 예능인데 개미 김원훈 주식의 세계입니다.
0: 개미 김원훈. 김원훈이 우리가 아는 김원훈인가요?
1: 맞아요, 맞아요. 그 개그맨 김원훈 씨가
0: 요즘 정말 잘 나가시죠.
1: 맞아요, 너무 잘 나가죠. SNL에서 네. 나오고 이번에 상도 받고 막 그랬는데, 이 메인픽을 항상 이제까지 드라마나 영화 쪽을 많이 했었는데 예능은 처음이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한번 요즘에 워낙 주식 이슈다 보니까 보시면 좀 재밌게 보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가지고 왔고, 김원훈 씨 역시도 주식을 절대 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가족 신조가 있었던, 그러니까 절대 부모님이 하지 말라라고 신신당부를 했고, 본인도 내가 이걸 왜 하냐라고 했는데 제작진 가서 한번 해볼까 했는데, 아, 이거 어떻게,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사비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걸 내 돈으로 한다고 막 이러면서 시작을 했는데, 그래 한번 해봅시다 하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만 하겠다라고 몇 천만 원을 이제 얘기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정말 또 웃기게도, 이게 웃기려고 해서 이분이 이렇게 된 건지 가장 높았을 때 들어가신 거예요.
0: 이분은 그냥 예능 신이,
1: 그냥 예능 신이 내린 거지. 어쨌건 이게 이럴 수도 없는데 너무 상승장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고민하다가 모두가 이제 전문가들을 막 만나서 조언을 듣고 이러는데 다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정말 폭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얘는 이제 티저 영상 보면은 거의 차 한 대 값이 날아갔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이제 물타기라고 하죠. 떨어졌으니까 이제 더 사고 하다가 가지고 있는 사비를 몽땅 털어놓습니다. 1억을 넘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뭐 웃기려고 이게 짠 것도 아닌데 너무 웃긴 상황들이 막 연출되는데, 또 이게 너무 어떻게 보면 되게 슬프고 되게 아픈 거거든요. 근데 이제 김원은 특유의 이제 말투나 위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물타기를 너무 많이 해서 거의 워터밤에 다녀왔다 뭐 이런 명대사를 정말 하는데, 이게 저 마음이 그렇지 않을 텐데 듣는 사람 또 보는 사람 또 웃기죠. 또 남이 그렇죠. 또 그런 거는 좀 웃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시청자 반응은 좀 예사롭지 않은 게 웬만한 호러 스릴러보다 더 무섭다. 왜냐면 실제로 물린 사람이 정말 많고 또 하락장이다 보니까 좀 그런 거 있는데, 주식 경험이 없지만 이렇게 꿈만 거창한 초보 개미들의 현실적인 잔혹사의 또 실사판이다. 남일 같지 않은 반응들이 좀 많이 오고 있습니다.
0: 진짜 쉽지 않아요.
1: 맞아요. 다 주식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때 이 작품을 본다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이런 게 될 것 같고, 최근에 많은 이제 땡튜버, 너튜버들도 많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뭐 문상훈 씨도 하고 있고 배우 이유리 씨도 하고 있고, 주식 전문가를 만나서 제가 이걸 살까요 말까요 라는 얘기 라이브들도 많이 하고 인기도 많이 얻고 있습니다.
0: 네. 이게 이런 확실히 관심들이 많아요.
1: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콘텐츠는 그 시대를 반영한다고 했잖아요. 그쵸. 사실 이게 맨 처음에 가장 부각됐던 게 땡카우 시절에 개미는 오늘도 뚠뚠이라는 예능이 있었어요.
0: 맞아요.
1: 그때 저는 이걸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0: 아, 그래요?
1: 또 이제 워낙 예전에 그 마리텔이라는 작품을 했던 피디님이 넘어와서 이제 했던 처음으로 만든 작품이어서 했는데, 그때 막 딘딘 씨도 나오고 이랬는데, 저도 주식을 잘 몰랐을 때였는데 막 그때 한번 보면서 따라해보고 이랬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전 국민의 거의 주식 시대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이 되다 보니 너무 많은 인기를 얻고 있어요. 이게 지금 순위권에서 항상 이제 상위권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땡플릭스에서.
0: 예전에는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리스크도 있고, 지금은 주식보다 더 리스크 큰 것들이 생겨나긴 했지만, 주식이라는 게 이제 위험 요소가 있다 보니까 방송에서 이야기를 맞아요. 다루지는 않았었잖아요.
1: 예전에는 굉장히 이 얘기를 하는 걸 금기시했던 적이 있다면, 아까도 말했지만 모든 대중이 이제 이거를 알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걸 좀 다뤄지는 콘텐츠가 많아졌어요. 다만 이건 좀 조심해야 돼요. 이게 너무 또 희화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산 뭐 몇천만 원 잃었다, 차 한 대 값 잃었다 이런 게 너무 희화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뭐 이런 거를 너무 부추기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존재를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뭐 오히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어떤 투자의 일환으로 본다면 아예 모르는 것보다는 좀 정확히 알고 가자라는 정보의 취득의 일환으로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이번 주말 그냥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가볍게 본다는 생각을 해야 되고.
0: 그리고 또 워낙 김원우 씨가 재밌잖아요.
1: 맞아. 아 근데 진짜로 이게 소재만 주식일 뿐이지 그냥 김원우 씨가 다니면서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게
0: 원맨 쇼.
1: 웃겨요. 그리고 아 이게 정말 진짜 예능신이 내렸다고 막 들어가는데 막 떨어지는 모습들이 너무 웃깁니다. 막 누구 탓을 하고 막 이런 것도 웃기고.
0: 그러니까요. 김원원 씨가 또 워낙 재밌으신 분이어가지고 그냥 주식과 상관없이 너무 재밌게 가볍게 보기에 좋은 그 쇼가 아닐까
1: 맞아요.
0: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이 시간 마무리하기 전에 퀴즈의 정답부터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대중문화 요소가 전 세계로 널리 퍼져나가 여러 해외 국가들에서 유행하게 되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은 바로
1: 1번 한류입니다.
0: 오늘 한류 맞춰주신 분들, 선물 받으실 분들 저희가 추첨을 통해 개별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기 전에 저희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남겨주시죠.
1: 삼도 그렇고 증시도 그렇고 빨간불 파란불 막 오르내리라 좀 다이나믹하잖아요. 보기들은 이번 주는 손실 없는 행복으로 꽉 찬 마음만은 확실하게 상한가를 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박현민의 문화협은 다음 주에도 여러분의 삶에 플러스가 되는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0: 손실 없는 행복. 너무 좋은 이야기네요.
1: 너무 좋은 이야기죠.
0: 문화예보관 대중문화평론가 박현민님 보내드리면서 커피소년 행복의 주문 듣고 옵니다.

박혜미 문화평론가님 보내드리면서 노래 듣고 왔습니다. 커피소년 행복의 주문에 이어서 원더걸스 프렌드, 스탠딩 에그, 너라면 괜찮아까지 이어드렸어요. 세페비스 라디오 오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저도 이만 인사를 드릴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내일은요, 우리의 여신님이죠. 김리원 대표님과 이리온 서재 함께하는 날인데요. 어떤 책으로 우리 마음의 양식을 채워주실지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노래, 조앤의 순수 준비했어요. 여러분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가슴 뛰는 하루 보내세요. 뜨근뜨근!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엄마 나이가 되면 엄마, 나는 또 잘해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참 쉽지 않네요. 엄마, 잘 계시죠?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3: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4: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7: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8: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8번, 영광의 왕께 찬미를.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